0: 난 빛 고미였나 송한치우 송프락니락 급바 냠랑 코도니 부릉락 키아니랑 남베이그바 즉잣니 낙비월옹아 하이브코 그맞잖아 바테사방바타 아로 아팔바타 아비랑코 묵니 부릉부릉나 카스나 발와나 지릉치식나 도오마타루마 부릉랑나 바키나 달달베그바 아브리니 보랑 아송니 묵크마 송와 와랑코 묵포케니 샤테니 팔 와그타 방급은 보랑코바 달라티 르뿡나 와랑 안승나 남급바 카슨급바 발와 아로 짐크랑콘 급바옹아 아츠카 송니 묵크마 송노크레카루 튜라 아브리랑아노와 부릉볼그름랑 박사나 안승 마푸릉랑코 버르뿡나 와랑아 안층이 만르급바 감랑 옹잠마 와망코 안층이 나가니랑나 자카나 낭자와마 하얀 안층 사나리뿡나 안층이 강탕오 옹잉아 오보스타랑 플락간 안층 삭프락프락난 묵그락타니 옹잉아 하얀 안층 삭간티안 묵그락나 그날니 옹바그니코 늑삼수의 구졸산 옹의 캄카나 안층이 아송고 안층이 아도코 안층이 동람하고 사고 텔라니우 바이캄급 봉아띠르 뿡나 아루라키나
1: 나시망 안층니 삼탕탕오 동잉가 파랑코 르뿡나 만데랑니 닥나낭그니 캄랑니 그먼 어타생 케마락니 아간탈라토 나니코 크나 수오하 더덕사니 자만노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코 크나응스카나 만겐 연 아카슈와니 튜라
2: 아요 야미스티랑데 도나 그라이족 날리오 가이 자만기노
3: 바바 얀다카바 찬이랑데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찬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족바
2: 나죽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구죽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디 빳 앙아 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 코고 주소곳 나만 나나가 코나 위자마
3: 암바 너 자프레디멍 자만은 나 자족고디 낙이 비엔이 남근이나 사가니야바 뭇듬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찬이랑코 왓보하 낙이 비엔이 남근이나 남마 차아니 미슈 삼자그랑코서 자보하
2: 야코 커미셔너릿 오브 푸드 세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우야띵아
1: 연 아가슈와니 주라 Sumoy da o prung ni Sni Kolachi yung aha Aganat kaman gata ye sumoy yon asimang Bollywood Melody programu Nang tanang tang hindi film ni gitrang ko prung ni chat ba jiyo na kna sos ka naman gin Skang pa o Many PR Q kya Ya film ni git ko kna ang ching naman gin Wan Shan, Priya, Aroni Rajni, Rangapa Git, Gitung Enga, Dildi, Nazar.

모딜 마락 니름 그바기 트랑코네 시망 크나 수아하 더 위터슨 모모 니름 그바기 트랑코 까마팅아 기트랑아라 숨듬듬 아브리니 자파오 아로 벌웬웬네 살기오

크리스트리 필름 니깃 딜투히 바타코 나시망나 와타타하 다우 아비셰크 나일왈 팔라셴 아로 아누스카 만찬단디랑카파 함둠 샤바나 필름 니깃 뮤직 번 나카로코 나시망나 카마팅아